0: 이거라 이 쿠에다는 꼭 이게 공 가서 했더니 아래 여는 꼭 그게 되나래 공다 이제 투바 가고 이제 내게 새끼 때생 아래 여는 나 그때는 수 깨래 돼 자고 가서래 빨래 이거 이제 저 했다래 때그 예전 사태 레고서 되네 새끼 되네 새생 투자 돈래생 제 투자 저외 친하대 되어니 깨나 그때 우인 쿠에 가공 때고 딜라정 때리 딜라이 가린 때 게티야 에다 와서 하나 되고 꾀게나 자때 다우 띠동데 되네 가쿠나 구자다 이거 깔래 케나 드리 때 어떤이 원래 내 때네 새 가신 게아 가산아 자려 너 차가니 대호 이 가세 띠 나때 너고 너고 가와야 자 에다 사나래 사다사 이거 배워래 띠띠까 제가 허이 추동 자노 이나 켈류는 이래 가니 때려 안 이렇게 다 했으라네 그거는 없사다 가니 때려 안 이렇게 다 했으라 내가 가게래 제대가 이때는 저래 때려 다네 거네 전에 있대 다네 저거 가자 했대 거 가자 했대가 가해가 예띵 가서 나고 예다 나오게 예다 게 띵다 오게 후회가 게띵 에다 배가 되게라 야손에 다 배그게 아따다 약간이 걔네 테노 걔네 테 자꾸 카다 예 튀어나와 타고 예전에 고전 내 사고에 아 이거 예라 그잖아 사원 제 때래 이 꾸꾸이 빼 빼나 키는 거고에 제가디야 거고에 제가게 띠에 카띠다 나리 나리 띠가 다 니니송 근데 새 가게 띠 니니송 하다네 해 가코네 때네 해니원에 야네 따네 후에 ke tia ya khadare sa le yu kwe so le on sa ta rin wa le ala de yu ta ne ya ja yu ko tan ka tan tan he chen ni ten le ten ni cho sin na wa kwa na khare sa khare ya le sin tan ga eta eta ten ni ni ten ya de ta le la le ya ta le ko yo na ta le kwe kwe ko na ka na cha tene to te atana nena sen pa ko e tanga re tene ere tene kwe ku e te re tsaga de te la be tala kon tene la ta cha de ye ko ta yene ta ka cha ko yena na re wa le ke so kana e we ki ga sa we pe a ta te me ka ko e tanga re te ere tene le ki ga ta ga ta re wa de ta ka cha ko yena na sa ti pe ho kana che 그러나 제가 그거는 나후에 다이 카드요. 야, 야, 너네 너네들 공대요. 다음 때 너네 공. 하래 너네 세고 온카라 권하다 이이 투세 저외 자 딘래 예. 아, 대 싫어네 존. 예가네 배타 예가네 나후에 가는 월롱. 다구 예고 배고 배다 배 나후에 다이 카드야. 가노나 카웰데다. 배째 크고라 얘께다네 이에 배째 얘께다네 야따다 아니 얘께 해래 아다고 얘다네 가니 후리죠 알아와서 야모 까레데 보티네 배때자 개가네 얘코네 다에 추 이퀘 태이레 때가예야 태고레 때가 아니야 쟤따네 코네 좀 때가야 띠야 되다 대줘와 나 캐트라 띠니 원이데 자고 때 때다 약간에 때 빠게가 야 이거 태고래 때래요. 이거 짱고다 나즈래 때 이제쿠 이제쿠 이제는 새생 때는 나래 그냥 그냥 라대요. 이때는 내가 이 부인래지 나 칸이래 나 그래 나 이래 그냥 어자 이건 타케 때래 투세증 왜 자야 때래 이제 그냥 그래 때야. 따자 유나 그다 그다 드레 찌개 나 이제 다콘 기회린 차 이제 골라 이제 골라 가고 자리 돼 요새 세세 공야 내서 세세 공에 대해 가가 띠리디
1: 이라 딜런 고츠 좀 못다 세인 야힌 뚜에 카고인데